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박초란 작가의 단편소설 무료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턱턱 숨막혀 오던 순간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것들로 내 자신을 덕지덕지 치장하는 느낌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예술을 좋아한다지만 그 마음조차도 점점 위선적인 양, 위태롭게 다가들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날로 무료함은 더욱 깊어져 갔다. 공허한 욕심, 그 욕심 너머에 내가 빤히 보여서 한숨이 나왔다. 어느 하나를 남긴다면 그 하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런 고민도 잠시, 살아있다는 것만도 어디야 궁시렁대는 것이었다. 아이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하림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나는 찻집에 한참 더 앉아있었다. 무작정 만나자고 해놓고 자신의 수다를 실컷 떠들다가 개운해져서 떠난 하림이 조문 부러워졌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떠들어댈 수가 있다는 것도 행복이라면 행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보슬비 마냥 스며든다. 창밖엔 폭염으로 달궈진 대로가 번쩍거렸다. 태풍이 들이닥칠 거라고 일기예보에 뜬다. 나는 새삼스럽게 보슬비를 맞고 싶었다. 풋바심은 애초부터 없다. 혼자만의 시간, 정작 혼자였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글을 써서 발표하고 원고료를 받게 된다면, 혹은 그림을 그려서 팔거나 작은 학원을 개설한다면, 아무런 수입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다. 그런 불안함을 안고 뭔가를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일, 그리고 돈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터였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런 과정들이 닭과 달걀 마냥 계속 반복된다. 그 끈이 너무나도 끈끈해서 두려웠다. 그 안에 다시 굴러떨어져서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유일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일이 아닌 일과 생계를 유지하는 일, 그런 모순투성이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일, 그런저런 일들 속에 부대끼다가 한 번도 나란 인간은 삶에 제대로 뛰어든 적이 없지 않느냐는 회의에 젖어들기도 한다. 닭이었던 적에는 달걀을 생각하고 달걀이었을 적에는 닭만을 생각한 그런 삶을 정말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있는데 그 묻고 있는 내가 닭인지 아니면 달걀인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가려낼 수조차 없게 된 건지 삶은 점점 미궁 같아지고 이제 드디어 미치는구나 미치는구나 읊조리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란 것으로 생각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미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날에는 차라리 땀을 뚝뚝 떨구면서 자전거를 타고 산자락을 도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양말까지 벗고 흙을 밟고 폭폭 걷는 것이 더욱 살맛이 난다. 온통 아스팔트가 쭉쭉 뻗어나간 길에 그나마 부드러운 흙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가느다란 숲길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동호회마저 탈퇴를 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운동은 유일하게 숲길 산책이었다. 숲길을 빠져나올 무렵 나는 무료한 하루 이런 테마로 개인 매체를 하나 만들어 무료함에 빠진 일생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대박날 일이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 뒤 하람이 몇 번 전화가 왔다. 한 번은 언제 시간 되면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고 또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고 또 다른 한 번은 울었다. 마음이 끌려도 더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였지만 그녀가 울자 마음이 약해졌다. 왜? 뭔일 있어요? 한참을 그녀가 저편에서 흐느꼈고

0: 나는 조심스럽게 아주 가늘게 한숨을 끊었다가 또 내쉬기만 반복하면서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없는 말 했나요? 울고 난뒤 하림이 분개한 어조로 내게 다짜고짜 물었다. 잠자코 기다린다. 아침에 우리 집 용도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다내 탓이라고. 굳이 남들이 뭘 하든 아른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모두들 그렇게 산다고. 그게 대체 말이 돼요? 남들은 몰라도 그 이마는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출근하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문자가 온거 아니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건드린다면 조만간 친한 사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죠? 하림이는 다시 울먹거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들었으니 서운할 법도 했지만 그보다는 왜 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하림이의 남편이 누구라도 들으면 알만한 식품회사의 용도라고 들었다. 2개월 정도 강의를 들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두번 정도 아랏샘을 뺀 7명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그러고 보니 내게 먼저 말을 걸어준 것도 하림이었다. 처음부터 하림이 뭔가를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정체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다. 세력 다툼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존재했다. 하림은 그 다툼에서 졌고 아무도 그녀를 응대해주지 않았다. 아라샘 눈에 나고 난 뒤부터 여슬터였는데 그 무렵에 새로 들어온 나는 굳이 그런 관계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고 게다가 곁에 힘이 되어줄 만한 인맥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들 눈에 비친 내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지금에 와서, 아, 그랬구나. 머리를 끄덕인다. 처음부터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의향이 없었으니 상처를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었다. 첫날, 누군가가 던져온 물음들이 다시 한번 귓가에 들려온다. 언제부터 그림을 배웠어요? 화요일 반에 들어온 걸 보면 출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결혼은 했나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학력은 어떻게 돼요? 여긴 석사 나왔는데 유학 다녀온 건가요? 그러한 물음들, 그들 몇은 이미 익숙한 듯 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을 때의 그 눈빛. 대학을 나오고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는 얘기를 담담히 했다. 중점대학이란 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유명한 연구소에서 잘 나갔었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하기엔 우스워졌다. 어쩌면 한 번도 자신의 직장을 가져본 적 없는 이들이 아닌가. 아, 하림은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직장을 나갔다고 했지. 그들의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이제 일을 그만뒀으면 대체 뭘 먹고 살아요? 그렇게 물어왔던 사람이 바로 하림이었다. 뭐라고 대답했던지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흥청망청하지만 않는다면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다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하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내가 관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뒤 그들도 별 자원이 없어 보이는 내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여서 밥을 먹거나 혹은 그림 전시나 음악 연주회에 참석하는 그들의 모임에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나뿐 아니라 하림이도 언젠가부터 부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림이 굳이 내게 전화를 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도 어찌 보면 그들과는 내가 엮여있지 않다는 것이 한몫을 했을 터였다. 안전거리.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하림으로서는 필요했다. 묵묵히 하림의 호소를 듣고 통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계속 무거워 놨다. 하림이 나를 필요했던 것처럼 나도 하림이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검정기 버섯 마냥 터져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런 걸로도 흥분하고 아파하기도 하는구나. 생생하게 다가온 그녀의 말 마디마디가 내게 묻고 있었다. 이게 삶이란 것이 아니겠냐고. 그녀의 외로움이, 슬픔이, 아픔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삶이란 것이 이럴 듯 펄떡펄떡 뛰는 잉어 같은 게 아닌가. 그것은 충분히 나를 흔들고도 남을 만큼 힘을 갖고 있었다. 펄떡거림. 내게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외로움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다. 외로울 땐 뭐 하세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외로움은 슬프지만 고독은 슬픈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해줬어야 했나? 그 후에도 몇 번 다시 돌이켜보았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그들 모두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홀로 있음. 고독에는 그녀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홀로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삼복이 거의 지날 무렵이었다. 폭염에 집안에만 갇혀있다시피 한 날이었다. 낮잠을 자려고 소파에 누웠는데 하림이 전화가 왔다. 통화가 되자마자 하림이 다짜고짜 내게 친한 동생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다. 매번 다짜고짜 말을 던져오는 편인데도 잘 적응되지 않아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려니 하림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중복되었다. 남자 한번 만나볼래요? 사과 하나 혹은 사탕 하나 내밀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하듯 자연스러웠다.
1: 남자요?
0: 결혼 생각조차 없는 건 아니죠? 내 반응이 찝찝한지 그녀가 확인하듯 물어왔다.
1: 네, 별로 생각은 없어요.
0: 내가 수긍하자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2: 아니,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대꾸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할 생각이 날지 어찌 알고?
0: 하림이 혀를 찼다. 그럴 때 보면 나보다 어린 하림이 언니 같은 느낌이 든다.
2: 그냥 친구처럼 한번 같이 봐요. 나보다 2살 어린 친구니까. 연애는 할 거지?
0: 하림이 다시 한번 유혹한다.
1: 나라고 뭐.
0: 내가 한숨을 내쉬자 하림이 재촉한다.
2: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나와요. 예쁘게 하고 나와요. 사진도 찍게. 그 친구 꽤 유명한 사진 촬영가예요. 아, 우리 이참에 사진 촬영가 동호회나 하나 만들어볼까요?
1: 네?
0: 오동나무 숲 벤치에는 안노인 몇 분이 앉아 햇볕 조임을 하고 있었다.
1: 아휴, 이해를 못하겠네. 밤을 새면서 유희를 논다니까.
2: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손주놈은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는 날이 다 밝아서야 들어온다니까. 밤새 사고라도 날까봐 매미 졸이면서 잠도 설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소.
0: 모순결에 들은 그들 대화가 귀에 쏙 들어왔다. 자연 발걸음이 느려진다.
3: 한나참, 하도 무료해서 그런 게야. 붙잡아다가 꽝꽝 땅을 파게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딴 생각할 새도 없을걸.
0: 곁에 장기를 두고 있던 영감 중 하나가 장기 쪽을 탁 내리놓으면서 호통을 쳤다. 순간 걷던 사람들과 숲 저편의 아이들을 보면서 사담을 나누던 엄마들이 꿈쩍 놀란 듯 이쪽을 바라본다. 정적이 조금 흐르는가 싶더니 처음 말을 꺼냈던 안노인이 흐흐흐 웃음을 터뜨렸다.
2: 글쎄요, 땅을 뚜지게 하려고 해도 어디 뚜질 땅이나 있어야 말이지.
0: 나는 새 건물로 꽉 채워진 주변을 둘러보다.

밥그릇을 채촉한다. 한때 여기도 곡식이 넘실거리는 밭대기가 모안이 펼쳐져 보는 이의 가슴을 풍성하게 해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촌이란 이름을 엄연히 갖고 있음에도 이미 촌락이 아닌 곳. 그럼에도 오동나무 잎은 해마다 둥그려가고 그 밑에서 고요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그 풍경 자체가 뭉클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나 역시도 찾고 있던 것, 환상 너머에만 존재했던 것. 행복이란 그 말. 너무 충만해서 무료한 듯이 덤덤이 마주하게 되면 풍경과 풍경, 삶의 풍경선 저편으로 당금 사라져갈 사람들과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상큼한 아이들. 잊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런 세상 풍경의 일부였던 것을. 모더위와 숨나무 그림자. 아니라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도 넘쳐남도 없이 무료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바라보는 자의 심경일 뿐일지도. 그리고 색이 바라진 세상에서 뭔가 빛나는 색채를 찾아내려고 헤매는 것인 건지도. 어쩌면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그 색채를 잃었던 적이 없었으리라. 숲 끝자락 벤치에 하얀 머리의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다.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그 뒷모습이 그늘에 살짝 가려있다. 아무 대화도 없이 앉아있는 그 뒷모습에는 범접할 수가 없는 안온함이 짙게 서려서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풍성하게 만든다. 하루 이틀이 아닌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 중얼댄다.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 모래알들이 잘 깔린 인행도로에서 반짝거린다. 나와 마주 바라본다. 나뭇잎 하나가 팽그르르 날려 떨어진다. 허공을 응시한다. 텅 빈 페이지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상큼함에 깜짝 놀란다. 실한 것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나온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며 싱긋 웃다가 미래의 그 오늘로 다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 삶에 제대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발밑에서는 잘 깔린 고운 조약돌들이 오가는 발걸음에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져 맑게 웃고 있었다.

0: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잠깐의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독서 같은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하루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1: 둘째, 인간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억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내고 마음이 편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관계를 양이 아니라 깊이로 관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0: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삶의 주인입니다.
1: 넷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불안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을 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평온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야말로 품격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잘 산다는 건 남보다 가진 게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평온한 것입니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부자입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면 행복하고 나쁘게 하면 불행합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0: 네, 잘 사는 사람,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건강상식 코너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좋은 제철 건강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계탕입니다. 여름 대표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린 달걀,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고 푹 끓인 삼계탕은 영양 보충에 최고인데요. 예로부터 삼계탕은 전통적인 건강식으로 여겨지며 특히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 속의 사포닌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피로회복을 도와줍니다.
1: 토마토와 수박입니다. 여름이 제철인 토마토와 수박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밝은 붉은색인 카로티노이드로 면역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90%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여름철 수분 보충에도 탁월합니다.
0: 마늘도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식욕을 돋구는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썰때 알리신이 방출되며 이 성분은 항균 및 면역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고 보고됐습니다.
1: 녹차도 있습니다. 시원한 녹차 한 잔은 여름철 갈증 해소와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0: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녹차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갑게 우려낸 녹차는 여름철 최고의 건강 음료입니다.
1: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입니다. 여름철 장 건강은 면역력의 핵심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치즈 등 발효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 균형과 면역체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앞서 소개한 다섯 가지 건강음식을 여름철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다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선희가 부릅니다. 하얀 나비.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한상렬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물 선풍기. 여름이 여느 때보다 빨리 온 듯 싶다. 봄인가 싶더니만 이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기상청에선 이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찌푸린 날씨가 더욱 후덥지근하기만 하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사무실이 지금 선풍기가 뱅뱅 돌아가고 있다.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요양인가 보다. 문득 우리 집 선풍기가 떠오른다. 우리 집에는 고물 선풍기가 한 대 있다. 그것 말고도 몇 해 전에 장만한 두 대와 선물로 받은 것까지 하면 넉 대가 된다. 이것들은 디자인과 작동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 고물 선풍기에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등이 붙어 있고 얼마 전에 산 두 대는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모델이 비슷하다. 또 가장 최근의 것은 리모컨까지 장착돼 있어 편리를 좋아하는 현대인의 심리에 딱 맞게 되어 있고 디자인이나 선택 버튼도 다양하다. 이렇게 선풍기가 여러 대 있다 보니 자연 새 것을 좋아하고 고물 선풍기는 언젠가부터 가족들로부터 천대를 받아 뒷전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서로 새 것을 차지하려 해서다. 이제 늙어 천대와 괄시 속에서 옛 영화나 떠올려야 하는 신세가 된 고물 선풍기. 그러나 화려된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다. 20여 년도 훨씬 넘는 일이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 선풍기 한 대를 들여놓고는 마치 신주단지라도 모셔놓은 듯 먼지가 낄세라, 고장이 날세라, 녹이라도 쓸세라, 주인을 모시는 하인과도 같이 선풍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다. 때로는 예쁜 옷을 입히기도 하고 수시로 기름칠을 해 반들반들 윤기가 가실 날이 없었다. 야간에는 불을 모두 끄고 선풍기의 조명등만 밝혀놓은 채 녀석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빛에 매혹당하곤 했다. 선풍기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한여름을 지내곤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군데군데 녹이 슬기 시작했다. 더 좋은 디자인의 선풍기들도 줄지어 나왔다. 그렇지만 그런 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나는 그저 그 선풍기에만 매달렸다. 시속이 변하든 화려한 녀석들이 선을 보이든 눈을 돌리지 않았다. 애초 정을 준 그 녀석에게서 정을 떼기가 힘들어서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녀석이 고개를 삐딱하게 늘어뜨리곤 힘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보기가 딱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이 지나기 무섭게 반질반질 기름칠을 하고 녀석에게 옷을 입혀 보관하던 일이 차츰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정을 주었던 녀석인데 이젠 가족 중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잘 돌아가지도 않는 걸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무렵 끝내 고물 선풍기는 집 밖으로 내몰리게 됐다. 새로 등장한 산뜻한 선풍기의 위력을 녀석이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게다. 이후 새로 들어온 선풍기가 대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진 고물 선풍기. 그런데 무슨 일은 새 것에 밀리고만 선풍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뱅뱅 돌아가는 새 선풍기에게 넋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제 문득 그 고물 선풍기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또한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해서다. 날이 갈수록 적신호가 나를 괴롭힌다. 눈도 침침해져가고 조금만 오래 원고를 보면 머리가 아파하고 피곤해지기 일쑤다.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면서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피부마저 까칠해지면서 때로 가을을 느끼는가 하면 겨울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 나 또한 고물 선풍기와도 같이 언젠가 내몰림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우리 사회 구조 조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젊은 나이에는 각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으로 남들의 촉망을 받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한낮의 태양을 등지고 박모를 맞이했을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삐딱하게 돌아가는 고물 선풍기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서일까? 멀지 않아 여름도 가을의 등을 밀려날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풍기에 대한 사랑도 한동안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가을이 되어 선풍기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때면 그땐 어찌하랴. 선풍기를 닦는다. 기름칠을 하고 옷을 입혀 새해도 그 장엄한 여름을 맞기 위해서. 행겨 뒷방 신세나 내몰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닦고 조여야겠다. 길 잘 된 이 선풍기를 어찌 새 선풍기에 비하랴.

네, 성경철 가수가 부른 노래 세연변 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종,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